저 시방 북경을 이리가 미가 좀 돌아서 오늘 이에 사플로를 개미꾸지죠 뜨이다 라세바 luciendo en el carrillo pa' que no se vea.